0: 이게 쌓이면 거의 설주일에서 어디서 많이
1: 들어요? 안 돼요, 라니? 아유, 베트남은 라이키야.
0: 일단, 주자로에 달려야
1: 돼.
0: 예.
2: 아유, 솔직히 아유.
3: Radio 수팔다 103.4 MHz.